0: 지울 않아 잠에서 깨면 난 사라져 내 꿈에 나는 없어 It's only funny Yeah it's funny
1: Yeah Time is running out 나도 사실 겁이 나지만 답이 없잖아 시간은 힘껏 끌어봤자 꿈쳐도 하지 않을 테니 fuck it 어서 끝내고 오랜만에 가볍게 달리자 let me go 가까웠던 만큼 멀리 I'll let you go 다가왔던 만큼 빨리 Baby I'm so Believe me baby I'm so sorry What else can I do

0: ain't got no problems, all right. No, nah, nah, nah.
1: 김치 냉기를 걸어 녹아다 feedback 문자 두천 와도 못 걸어 주가 반 익은 패 scandalous 왜 좋다는 듯 fragile dangerous 자신만 불편할 말 못하고 man.
0: Can you handle this?
1: 왜 나나 너만 되는데 네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그래 에이 사나 자면서 그래.